0: KBS 볼카 라디오.
1: 비FB's 골카 라디오 가리크라멘의 함이선수다 유삼이 넘스티 유케이맛 아버분이 빨리 건담바를 미달리니 세미 아이니 사기구사 가리크롬과 도스로 건담함 유합다크 브라서브디 락니수르다브리 게이삼이 바우노니사 아산사고르클라기 순행어노스 비FB's 골카 라디오 라가리크롬과 함이 도스로 건담함 비도 삼아자 빠삿 아일리라이 아베안드 스티미인전 싹디랑